0: 아니야. 키스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
2: 오, 헤이든.
0: 강고양이 씨.
2: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2: 미안. 미안. 아, 이거 하나만
1: 잘 걸리는 거 같아.